0: standby. I'll be right there.
1: He knows your music.
2: 3대 부당. 3대. 3대. 3대 부당. 그녀 FM. 네가 힘내는 음악 부당. 그녀 FM. 해봐. 미시 베이비.